속에 바닥이 안 열어라 그러면 파미다 펩마나 시투베제나비 베라 멘도스가랄라 남아 넘버치교깐바 멘도스가랄라 남아 넘버치교깐바 펩마나 시도시도며축가랍 베로스타바차란 절업 저 셀바반간나